0: 毛泽东，你们今天走，我不怪你们。什么时候你们想回来了，我毛泽东还是欢迎啊。
1: 去吧。就这么走，
2: 都走了？
0: 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样，就这